0: 黐嗰个真啊！
1: 嘿，
0: 我系林马真，系我知己梁寻。嗰陣時好細個啦，就同阿哥呢就喺荃灣嘅好景戲院呢就睇蕭芳芳嘅林馬鎮啦，好鍾意呢一套戲。睇完之後呢，我竟然呢傻傻地問阿哥話，喂，咁林馬鎮做完係咪見唔到佢㗎啦。